0: 감독 뭐.
1: 무정무정 까무까 어? 로바로바 하잔 기우 울라 까카락 잉엣
2: 나온
1: 울라 무가 까쿠아단 반둥 바나와사 하실 피나 바바단 아스암르 울라 무가 까쿠아단 바유로타 울라 무가 까쿠아단 아지웅칼 Watak na landing kanak tanaga gajah seribu. Ditabrak pai, muka, panung panawasa, payur rota, tulung, tulung.
3: Pinasti kersayang, dumam para lawang serap pecangket, amur rasup sopisan dipun tabrak dening rekordara.